마칠 사람 아 얻어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네, 네. 오 하트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얻어라 네.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마치 사랑

0: 야
1: 호투미야 딩나야노 오와하네
0: 헤이 미세사 원데 오하 원다투네 원다수아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모구나 디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다 와스 원다수 원코모네 프라라 와무라 원은 오바수요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, you're the back of the young couple. You're not a couple of the other part. So, what do you want?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, come at you. Sapperman, Sapperman, Sapperman,
2: oh, honey, obey.